0: 기술은 좌측 3초는 우측 나의 소대는 전면으로 공격한다 보격이 시작되면 전부 전진 버벅으로 최대한 적진까지 간다 우리 보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진격해 보격이 끝남과 동시에 일격의 진지를 탈취한다 알겠나?
1: 알겠습니다
0: 실시

0: 各单位指挥员，到！要小心敌人的气面性炮击。炮击之后，注意观察敌人的距离。如果敌人还在炮击的覆盖范围之外，那么有可能还会再次进行炮击。多数人还是要躲在防炮洞里。都明白了吗？
1: 明白了。知道了，队长。
2: 我们上敌人洞。
3: 알았다.바로보고하지.고사단장님,선발부대가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미군에게 연락해 포격을 시작하려고 할까요?
4: 잠시 대기한다. 여기 있는 병사들이 날 보호하기 위해 뽑은 최정예 병사들인가?
3: 네, 전부. 뛰어낸 병사들로 뽑았습니다.
4: 좋아. 내일세.
5: 네. 네.
4: 선발대에 합류한다. 합류해. 백중령을 보호해. 알겠나?
5: 네. 네.
6: Yes, sir.
7: 네. Sir, the Korean army behind the mountains have reported they've deployed. We should start preparing for firing the artillery.
8: Request the artillery strike on enemy's lines. Echo and the Foxtrot Company should start moving toward the Min Peak. As planned.
7: Yes, sir.

0: 大してきろ、マリシゴケ、ジュカラゴ、タスノボロ、タロワ。
1: 队长，
2: 后面敌人追上来了，
3: 我们和二排先去支援三排吧，前面的美军一时半会儿上不来。
4: 不对，这不正常，
0: 队长，三排快顶不住了。
5: 二排长，走，马上带几军人去支援三排。
6: 是，
5: 二排，
6: 跟我走。
3: 我们也去吧，把一班的同志留下来坚持美军就行，打完另一军我们就回来。
4: 不行，你们不能去，这肯定是敌人的阴谋。
0: 他进攻我了，
7: 中国军的指挥官，有本事出来，我们分个高下。胆小了是吗？啊！我在防暴洞里不敢出来，我们大汉军队攻上来了，你来看看。秃头山是我们的了，出来啊！啊！
3: 你在这待着。
1: 班长，别走！
5: 班长，
1: 杨金武，跟我走！大将班长，
5: 给我回来！给我回来！
1: 科长，你就让我们去吧，那家伙太可恶了。
5: 他巴不得我们都去呢。李班长，
1: 有，
5: 带着你的人。到防炮洞里边去隐蔽。
3: 什么？
5: 立即执行这是命令。
3: 那二排、三排呢？
5: 他们被李伟军缠住了，我只能最后一个再通知他们。
8: Report the situation.
9: Copy that. Sir, Echo Company reported that there seemed to be a fierce battle on the Man Peak. They suspect that the Korean army has rushed up there. Do we still start the second shelling as planned?
8: Get me the Korean Army Commander immediately.
9: Yes, sir. This is Field Command.
10: 네, 알겠습니다. 부사단원이 미군 측에서 원래 계획대로 2차 폭격 짓는 헬로트는 지금 붙습니다.
3: 그렇게 해.
10: 네, 알겠습니다.
11: 부사단장님, 2차 폭격 말씀입니까? 그럼 백대대장님과 아스말프대는 어떡합니까?
3: 백중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할 정신으로 선발대에 섰다. 미군의 폭격으로 적을 섬멸하는 것이 백중령의 작전이야. 자네도 후발대를 준비시키게. 미군과 협조해 고지를 점령한다. 고지 올라가면 꼭 백중령을 찾아. 알겠나?
11: 네! 알겠습니다!
12: 队长，
11: 哟，
12: 准备通知二排、三排进入防炮洞。
11: 是。
1: 二排、三排，
12: 等，敌人还在前进。
11: 队长，二排、三排快撑不住了，
12: 再等等。
4: 敌人马上就要开始炮击，我命令快速进入防炮洞。
2: 走，
4: 二排三排进防炮洞。
7: 你娘的，本来你躲在这里，你别跑，我来了。
2: 二排三排快进防炮洞，
6: 快进防炮洞，
2: 快进防炮洞。
6: 别担心，我去把枪放了。
4: 我不了。
3: 三班被抢了，只好跟你亲戚看看眼，就跟那样喊的。
4: 葡萄，
6: 进防炮洞，快！

0: 보전 하나님!
1: 잠깐만! 조심해, 주님! 살아있었구나.
2: 부사장님.
1: 다행이다, 살아있어서.
2: 잘해주는 게 날 뻔했습니다.
3: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미건이 계속 지원하면 다시 싸울 수 있다. 그래, 위쪽은 어때?
2: 민사는 이미 놈들한테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우리만 생각해야 합니다.
3: 자네 생각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2: 당장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놈들이 민둥산 진실을 정리하고 나면 저희를 잡으려고 조작을 시작할 겁니다.
3: 정신병!
4: 네.
3: 사단본부와 미군에게 알려라. 저기 대당의 지원부대로 인해 우리 부대가 모두 전사했다고. 아, 그리고 생존자는 안전지대로 이동해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고. 알겠나?
4: 네, 알겠습니다.
5: 왜? 동심하려고 바로 탈수한다.
2: 네.
5: 움직일 수 있겠나?

0: 왜 멈추는 거야? 다른 길은 없나?
1: 이 새벽을 따라 내려다녀 계곡을 돌아서 가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몇 킬로미터를 또 걸어야 합니다.
2: 다른 데는 없나?
0: 있습니다. 이곳에서 밭을 타고 내려가 절벽 건너편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포대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0: 부산대장님, 잠시 대기하십시오. 왠지 느낌은 좋지 않습니다.
1: 왜 그래?
2: 만약 놈들이 여기서 우리 적격한다면 우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1: 그건 불가능하다. 놈들이 우리보다 앞설 수는 없어.
0: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부대의 전투 의지와 현재 반응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 모두 이쪽으로 와! 건지로 간다!
3: 우리가 포위된 것 같다. 저도
1: 저기 지휘관! 지금 당장 붓다 만들어야 이걸! 모기를 버리고! 도망하라고 명령하라! 반항하면 죽을 뿐이다! 우리는 포로를 붓다 한다!
2: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의견을 달아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정하는 건 자살 힘이나 다름없습니다.
4: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다!
2: 이전에도 끝나갑니다. 이제 와서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3: 들어가줄 수 없다.
0: 부자나느님, 제가 듣기로는 저놈들은 보로를 우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몇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저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5: 连长, 会不会有阴谋?
1: 백창아, 뭐하는 거야? 백창아!
6: 조선부샤, 시진나마, 중국주인, 你们说话算话吗?
1: 백창호,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다.
0: 어쩌면 이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결말인 것 같습니다.
1: 무슨 개소리야!

0: 이 임시 수용소에는 마늘 때 1,000여 명의 포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황 협정에 의해 돌아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번 전역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계속하세요.
1: 점이나.
0: 뭐합니까?
2: 왜 그래?
1: 제 동생.
0: 계속아.
3: 점이나.
0: 어디가? 돌아가.
3: 점이나.
4: 형.
3: 잠깐.
4: 형.
3: 점이나.
0: 어디가?
4: 형.
0: 뭐하는 거야?
4: 형.
2: 내 말 좀 들어보게. 이런 곳에서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부탁이니 만날 수 있게 해주게.
0: 빠져.
2: 고맙네. 다행이다.
0: 계속 가세요.
3: 점이나.
4: 점이나.
3: 형.
4: 형.
3: 점이나.
4: 형.
1: 너가 왜 여기 있어?
4: 어?
1: 어떻게 된 거야?
4: 나 중공군의 방송을 듣고 이거 남겨뒀다가 공격 시작되자마자 무기 버리고 도망했어.
1: 이걸 왜 여태까지 갖고 있어?
4: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형, 형 왜 여기 있어?
1: 나는 두 동안 있어.
4: 나 계속 형 걱정했는데 형도 둘째 형처럼.
1: 너도 알고 있었구나.
4: 여기 오자마자 수송을 했었어. 마침 여기 있던 둘째 형 저한테서 들었어.
1: 어쨌든 너라도 살아있어서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4: 난 여기 올 때 둘째 형 만날 수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결국
1: 지나간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고 그 전쟁도 꼭 끝난다는 거야.
4: 응? 형 많이 보고 싶었어.
1: 나도. 살아줘서 고마워.
4: 형.
5: 经过15天艰苦卓绝的浴血战斗，中国人民志愿军和朝鲜人民军在朝鲜战场最后一次战役中取得了重大的胜利，打残了李伪军队的4个主力师，收复阵地160余平方公里，拉平了我方的战线，让叫嚣持续作战、单独北进的李承晚彻底丧失了阻挠停战的底气。而美军为找回面子的疯狂反攻， 也没有达到他们预期的结果，朝鲜停战已经是大势所趋，不可阻挡。
2: 师长，电报，重要电报。

0: 가게.
1: 박수.
0: 박수.
1: 우리 하이게.
0: 이게.
1: 아이 가르게.
0: 이게.
1: 끝나.
2: 这不行，不是他毁的配置，11个日军，3个伪军。你来过？耶，滚蛋！不一定吧？他哪有俩侉子呢？万一是哪个倒霉蛋过来视察呢？
0: 白起
2: 来！白起来！白起来！车要走了，敢不敢？